0: 사람 교리가 도이제도우 하이카 도네마 노제웨르코라무 하네네미 탄웨라페 와이 웬테마웨르코코아 이카토히나 야하페요쿠페바 SPR 바쿠나 오니모이미타라 노레코바 12 a 18 meses페 웬테탄웨라노웨르코이라무웨테리 바쿠나 이카토웨테리데모이카 에옌보이콘베나헤 미니스테루 데 살룻 푸블리카 바쿠나토리오페 바쿠나니모이니코페테이테 쿠부에쿠아포 헤쿠투보코아히나 미타레코베라 Ecuane vacunatorio es anuisbeba vacunate.gov.py. Comarandú o agendeve tisai hate coponave motelón de Paraguay de Cuay.
1: Hielos, encubitos, piro ice. Encontralos en las estaciones de servicios de Shell y Copetrol, Ruta Quinta Horqueta. Pedidos para tus eventos, 0981 134

0: 교리가 도이게토 우 하이카 토네마 노여웨르 코라무 하네네미 탄구에라페 와이 빈티마 웨르코코아 이카토 히나 야하페 요코페바 SPR 바쿠나 오니 모이미타라 르오레코바 12 a 18 meses 페 멘탄구에라 노웨르코에라무 웨테리 바쿠나 이카토 웨테리레 모이카 에옌보이 온베라에 미니스테루 데 살루드 푸블리카 바쿠나토리오 페 바쿠나 니 모이니 코페테이테 코브라이 코아포 헤쿠투보 코아히나 미타레 코베라 에코아네 vacunatorio es en Uisbeba, vacunate.gov.py. O Marandú, o Guajendebe, Tisai, Atecoponabe, Botenón de Paraguay, de Cuay.
1: Hielos, encubitos, Piro Ice. Encontralos en las estaciones de servicios de Shell y Copetrol, Ruta Quinta Horqueta. Pedidos para tus eventos, 0981-134-0000.